인데 아 우리 인데 우비라고 가룬가 마지 마이와 비라고 가룬가 마지 사나부에리 바바가리바노 밤보 구푼사 아 우리 문디 푼시란지 칼랑가리 지리보 시비는 마시라 군용바고 니가 피가 모양바 우루와나 Inu abidi uje, mene mwashokera muja. Ali napira kukaenda ini. Kwa di ungeni zangatipa mudzipano upo inu inga kalaba nyumba pano. Ndijani chomu ichima onesa chanziru. Ngozi wakutima iwa, andila anda ini basi.